0: 김이?
1: 네 아들 하진들아. 얘는 길을 삼파인지 박대 싫어봐 담삼아. 대라 아마 바바는 아마 디아나 삼아가다 와끄라 바라끄라 마끄라 마빈드라스다 담았다라 악자자네 가마스타 군다구. 이 안전의 이루 네 기대 아파야 마상구 좀 나루 발그라스트로 가보고 예미 이 안전의 이루 아파야 마상구도요 니꾸 프라나파야 뭐 삼파인지도요 나 닌게 미랭고가 세랑가라 왓쪼강 그카라냐 바람부디 포르투가가 뭐펑구나가 아카사문드람을 보르바라카마 비크람암보날 방가무 하루가니까 소방구 소방구 소방구 사가다 밀고 밑담 하

가! 한가 먹어! 네! 뭐야, 디지토가 바다 땡겨야지! 아, 파연배리! 신구노! 여구노! 신구노! 여구래 가이야! 바리더랑기! 많이 길려받다고! 고울라고! 드라하본데게! 이래로 자갈라 두루야사모! 헷다다! 로가모 닌다 제야 돼